궁금해. 레바라다 이시앙 로힛 디고 롱링 디스트릭트랑 오렌지 알러트 이슈 원가. 아레 디스트릭트 헤낭 랑린 케 발리 타당앙아 마프레딕 원가. 디고 아르와 아이솔레이티드 자가 헤낭 랑파 동타바당아 마프레딕 원가. 아레담고 IMD 마 스테이트와 지완방아 디스트릭트랑 옐로 알러트 이슈 원가. 에펙티드 리즌 낭 송테 헤낭 알러트 당 랑에이카. 네세서리 프리코션 아프나 랑에이카. Diko unnecessarily travel pa avoid huan rangay ka. Diko concern agency nga ma issue huan ka. Advisories pa follow huan rangay ka. Tajanang nukti kubot pa akujurathon mangta. Aro Akashwani Itanagar Dibrugarh wa CC program. Kabang ko ganwang hosay niya tha jamwa ronyan se tatmangan.